0: 느낌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아 이거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떠나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저는 야식이
0: 야식.
2: 예. 자기 관리하는데 보통 제가 야식 아, 이제 안 끊어야지.
1: 그렇지. 6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죠.
2: 6시요?
0: 새벽?
1: 새벽 아니 오후 6시.
2: 제가 어제 그제 두 번 저희 큰딸하고 야식을 같이 먹었어요. 야식이라기보다는 아주 늦은 저녁인데 네. 수제비 끓여 먹고.
1: 오.
2: 예, 어, 잘못했다가 또 이제 다음날 저기 뭐 안경에 눈이 붙을 뻔했는데
1: 아주 젊네 수제비를 예. 먹고
2: 아니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 이거는 또 아닌데 또 지금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살을도 빼고 이제 좀 조절해놨는데 어 이건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아 이것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0: 그래도 방금 얘기했듯이 딸이랑 그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건 좋은 거잖아요.
2: 네네. 그래서 그거에 거죠. 아주 큰 그 위안을 네, 목적을 갖고
0: 그렇게 다 가질 순 없어요.
2: 네.
1: 아니 요즘에 한국의 큰 딸들은 웬만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다면서요.
0: 그럼요. 네.
1: 아빠와의 대화가 없다고
0: 네.
1: 아빠들이 받는 소외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밤에 야식을 같이 한다니
2: 네.
1: 행복한 분이시네.
2: 그러게요. 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그래도 약간 골라먹는 한 놈 한 놈씩
1: 아 셋이니까
2: 네. 하나 들어가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되고 뭐 기분이 그때마다 다 달라가지고
1: 아~ 네.
2: 참 그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1: 셋 낳기 잘했네.
0: 네. 그러게요. 아내분은 같이 안 하시고요?
2: 어 이제 아내분은 저쪽에서 이제 혼자 누워 계시죠. 일찍 방정되세요.
1: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2: 네, 일찍 방정되세요.
0: 체력을 좀 길러셔야겠네요, 그럼.
2: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귀찮음이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쉽지
0: 그렇죠.
2: 않은 거 보니까.
0: 이게 뭔가 나에게 이로운 것들은 다 귀찮은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들도 다 맛없고 뭔가 다 반대인 것 같아.
2: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 관련 귀찮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언제부턴가 단톡방을 잘 안 읽게 되고
0: 네.
2: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에 답변하는 것도 예전에 일일이 다 하다가 이제는 좀 줄이게 되고 네, 약간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한번 말씀 나눴는데 약속 잡는 게
0: 네.
2: 많이 줄었어요.
0: 약속, 그렇죠.
2: 네, 뭐 저녁 자리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0: 그러니까 이게 루틴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은
2: 네.
0: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저도 요즘은 많이 꺼리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뭐 월요일은 뭘 해야 되고 화요일은 뭘 해야 되고 수요일은 뭐 해야 되고 목요일은 좀 비네? 금요일 뭐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사실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은 네. 그 빈 하루에 우겨서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귀찮아졌나 봐.
2: 그게 저도 이제 아, 난 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좀 귀찮아졌구나. 저도 그렇게 좀 더 많이 느꼈어요.
0: 그리고 막상 잡아놨다가도 아 정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1: 저는 좀 몰아서요. 집이 멀다 보니까 이제 뭐 월요일 하루는 다 비워놓고 이제 일을 하고 화요일 날 한 5~6개, 수요일 날 5~6개, 목요일 날까지 5~6개, 금요일 날 좀 쉬고.
0: 그게 5~6개 약속을 하면은 기억이 다 나세요?
1: 기억 못하죠. 그래서 아이폰에다가 다 해놔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누구 누구 누구 만나고 어디 가야 되는지. 절대 기억 못합니다.
0: 그렇죠.
2: 그래도 그 기억 못하는 거를 우리 휴대폰으로 다 저장해 놓으니까 요새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가끔 휴대폰에 날짜 잘못 적어놓을 때도 있어요.
2: 전 알림 뜨는 게 오후 7시인데 이게 7시가 아침으로 되어 있고
1: 아, 네,
2: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1: 네.
0: 핸드폰으로 다 하시는구나. 저는 요즘 자동화 뭐 AI 에이전트
2: 네.
0: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많고. 그래서 그거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2: 맞아요. AI가 지금 그 우리 챗 GPT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래픽 같은 것만 이렇게 뭐 만들어줘 하면은 좀 깨져 나왔어요.
0: 네네네.
2: 지금 아니에요. 너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데 컨텐츠에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달아주시는 분들의 그 유튜브 보면은.
0: 네.
2: 진짜 감탄이 나와요. 이거 아까 그 땡슬라의 그 자율주행이랑 같은 개념으로 한편으론 걱정되는 게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지 이제?
0: 맞아.
2: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주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2: 그 다음에 앱도 만들어줘요.
0: 네네.
2: 그러면 이제 그런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IT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저 정도 개발됐는데 저 이상 개발하는 게 될까? 예, 그거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게을러지니까 그게 저의 게으름을 좀 완충시켜주는.
0: 그렇죠.
2: 예.
0: 보완을 해주는.
2: 예.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필터링이 되는 게 그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나 어떤 좀 전문성 있는 글을 써야 될 때는 GPT에다가 필터링을 받으면
1: 저도 그래요. 저도 서술형으로 다 네. 쓰고 나서 네. 자 이거 어디에 나갈 거니까 어떻게 요약해줘 네. 도착해서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 이걸 그럼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또 바로 나오고 그래서
2: 그리고 A안 B안이 나오고
1: 네.
2: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난 A안 그러면 그 A안에 대해서 또 쫙 나오니까 야 이거는 나의 귀찮음을 좀 해결해 준다라는
0: 그렇죠.
2: 생각을.
1: 근데 AI한테 절대로 말하면 되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2: 어떤
0: 개인 정보 같은 것들.
1: 그렇죠.
2: 아.
1: 본인의 개인 정보는 말하는 순간 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답니다.
0: 뭐 이미 저의 정보는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리면 학습하는데 뭐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
2: 아 그러면은 그걸 또 역으로 활용하면 되네요.
1: 어떻게?
2: 뭐 예를 들어서 DJ 달디는 달리기에 능통하고 철학적이며 뭔가 막 하면 이제
0: 다 알고 있을 거야.
1: 다 알디, 다 알디.
0: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2: 네. 지금 수 DJ님 개그 치셨잖아요.
0: 그러니까.
2: 못 들으셨을까봐 묻혔을까봐 예, 예, 네. 다 알고 네, 네. 지나갔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아, 요즘은 한국에서 주식도 아마 제 ChatGPT에 물어본다 그러던데요.
0: 많이 물어보죠.
2: 많이 물어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GPT가 저희 상상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에 클로드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0: 퍼플렉시티
2: 네,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와 이게 이 정도까지 한다고? 그럼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또 하나 더 나가면은 변호사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회계사도 이제 없어질 것 같고 근데 AI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0: 어디서?
2: 귀찮음 때문에 지금 얘기하다가 AI까지 나왔는데
0: 어디서 시작됐다?
2: 예. 네.
0: 예전에 어릴 때 영화는 본 게 있는데 AI라고 어린이가 나오는
1: ET?
0: 아니야 AI라고 그때도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제목 AI였어요.
1: 맞아 AI였던 네, 영화 제목이 네. AI였던 것 같아.
0: 그 아이가 뭐 로봇이었나 뭐 하여튼 네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1: 상상력에서 나왔겠죠.
2: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그 알파고.
1: 그렇지 네,
2: 그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바둑 뒀잖아요.
0: 네.
2: 우습게 봤다가 한 판 깨지고 또 우습게 봤다가 두 판 깨지고 3연패 하다가 이제 네 번째에서는 이세돌이 구단이 이제 그 알파고를 이기고 와 이거 진짜 실전이다. 정말 대단하더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알파고를 이제 구글이 인수를 했죠.
0: 네.
2: 그게 이제 그 시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구나.
2: 그럼 이걸 왜 만들었지?라고 보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0: 그렇죠.
2: 병원 못 가는 분들의 병원 일을 대신 봐주고 약간 이런 게 밑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구나.
1: 근데 요즘 또 반대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AI가 어느 날은 인간을 전멸시킬 날도 올 것이다.
0: 터미네이터.
2: 네. 그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0: 스카이넷이 딱 등장을 했어.
2: 요거 한번 노래 듣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번 쳐보세요. AI한테 너 나 누군지 알지? 나의 단점에 대해서 말해봐.
1: 그런 것도?
2: 그거를 저희 형님이 물어봤어요. 동서 한번 해봐.
0: 네.
2: 멘탈 붕괴될 걸.
1: 오, 해봐야 되겠는데.
2: 네.
0: 걔들도 다 알디들인가?
2: 네. 네, 그러면은 귀찮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듣는 건 귀찮지 않죠?
0: 아,
2: 네,
0: 들어야죠.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네.
0: 네, 우리들의 일상의 귀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상의 귀찮음.
1: 네.
0: 이건 더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들은 다 귀찮은 것 같아요.
0: 방송 접죠.
1: 그거는 재밌는 일. 네.
0: 아니 일상의 귀찮음 써놓고서 저도 지금 쭉 보다가.
1: 네.
0: 빨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1: 아, 식구가 많아서 그렇죠.
0: 네, 아니 그것도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수건을 저희가 한번 쓰면 세탁기 막 툭툭 그치. 집어넣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일로 와봐. 자, 수건 썼으면 여기다 멀어놓고 말르면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다가 넣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니 애들이 수건을 그냥 막 집어넣어요.
1: 아, 그러면 네. 그럴 수 있죠.
0: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지 뭐 이거 잠바 같은 거 이제 며칠씩 입는데 한 번 입으면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야, 제가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일로 와봐. 네, 물론 이제 빨래하고 널고 이제 하는 건 이제 저희가 분담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빨래 너무 많고 이제는 제일 귀찮은 게 설거지.
1: 설거지? 저는 저희 집에 식기 세척기인데 제가
0: 네. 그러니까 인간 세척기.
1: 인간 세척기.
0: 아~ 네, 인간 식기 세척기. 네.
2: 아, 저도 저희 집에서 설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그래요. 내가 제일 설거지를 잘해.
0: 네.
1: 저도 그래요. 깔끔하게.
2: 그래서 하는데 저는 빨래하고 걷어와서 다리미.
0: 오~
2: 어느 순간 리넨이랑 뭐 이런 걸 네. 많이 입다 보니까 네, 네. 다려야 되는 거예요.
1: 아.
2: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요즘 알아보고 있는 게 그 뭐 이케아인가에서 뭐 이렇게 바람 뿅 해가지고
0: 맞아요. 네네네.
2: 때문에.
0: 맞아요.
2: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요즘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셔츠 네. 다리는 게 너무.
0: 네, 저는 차도 다려 먹는 거 싫어해요.
1: 저는 뭐 다려 보질 않아가지고.
0: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저한테는 최악인데. 쓰레기 버리기.
2: 저도 싫어요. 저도 집에 계단이 있거든요.
0: 네.
2: 쓰레기 들고 밑에 내려갔다 오는 게 싫어. 특히 겨울에는.
0: 아니 어젯밤에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집에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 저희 파라마타 카운슬에는 그
1: 음식물까지
0: 음식물 네. 토고라고 해서
1: 네. 네.

0: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솔직하게 해서 그 토고가 그 쓰레기를 그 저기 그 나뭇잎 버리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 화랑 그린 거기다 그냥 같이 버려요.
1: 에?
0: 거기다 버려요.
1: 아 모으기만 따로 모으고.
0: 아니 그 봉제차 해서 그냥 거기다 버리면은 그냥 그걸 태우든지 뭘 하든지 그냥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2: 무슨 봉지에다 넣어서 버려요?
0: 그 재활용 봉지 초록색깔로 해가지고서 그 흙에서 썩는 재질의 네네네네. 그 재활용된 봉지에다가 해서 버리긴 하는데. 어 일단은 뭐 외국 가정은 모르겠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이 또 곡물 문화잖아요. 물론 망에다 해가지고서 버리긴 하는데 잘 안 버리니까 어 일단은 집안에 어 신생아 벌레들이 보여요. 아~ 몇 번 봤어요. 지금 이제 겨울 돼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야 좀 먹으면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버리는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버리고 나면 또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냄새가 그 쓰레기통에서도 일단은 냄새가 그럼요, 계속 그럼요. 나니까
1: 수거해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있으니까
0: 그것도 그렇고 그 조그만 쓰레기통도 네. 저희 그 식 그 저기 어디야 싱크대 옆이나 이런 데 놔두잖아요. 그 냄새 나요.
2: 그렇지.
0: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카운슬에서 밀고 있으니까 하긴 그렇죠. 하는데.
2: 거기가 파라마타 지역이었군요.
0: 네. 아 근데 쓰레기 어저께는 진짜 네 개를 양손에 들고 뭐 하고 내려가가지고서 하나씩 다 버리고 분리하고 하는데.
2: 어. 그게 귀차니즘이지. 두 개씩 네. 들고 두 번 하면 아, 되는데.
1: 쓰레기를 만들지 마세요.
0: 네. 그리고 이제 맨날 혼나는 게 아니 청소기 집에서 하루에 몇 그 일주일에 몇 번 돌리세요?
1: 청소기는
2: 생각날 때
1: 수시로. 뭐 눈에 뭐가 보인다.
2: 그렇지.
1: 그럴 때만.
0: 어, 그런 거구나. 시아피디 님은 안 돌리시고. 네. 아니 저는 맨날 혼나요. 저희 아내한테 청소기 좀 돌리라고. 청소기도 그냥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다 여자분들만 계시잖아요.
1: 머리카락.
0: 아, 수세미가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는 안 돌리는데 저희 가게에서는 아침마다 돌리거든요.
1: 네네.
0: 어 가게에도 빗자루질 하면은 쓰레기가 아니야 머리카락이에요.
1: 와. 저는 아니에요.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0: 아니 자백을 하셔도 저희가 믿겠습니다. 아 머리카락이 그 여자분들 머리카락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그다음 또 저희가 딸이 머리가 긴데 마지막 내가 드라이를 막 한 거의 10분 20분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저 드라이기 저거 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끝나고 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닥을 하면은 이렇게 뭉칠 정도로
1: 네.
0: 많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머리카락만 돼 지들이 하지죠. 저만 혼나요 저만. 네.
1: 혼나야죠.
2: 저희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0: 네.
2: 근데 우리 그 목욕탕에 오면 피터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강아지 털보다 우리 털이 더 많다고.
1: 진저는 털이 잘 안 빠지는 머리. 표정이잖아요.
2: 그렇죠.
0: 아 그러면 피패드는요?
2: 피패드 뭐예요?
0: 아, 저는 피패드도 이제 귀찮아져서.
2: 그게 뭐예요?
1: 몰라. 그게 뭐예요?
0: 에, 그 강아지 집에 소변 보는데 아 나가서 보나요?
2: 피패드. 아, 네. 피패드.
0: 네.
2: 아, 저는 매트를 써요. 그래서 그 저희 화장실 앞에 그 매트를 이제 작은 매트를 해서 거기서 씌우면 저희는 그걸 갖다가 빨아요.
0: 아.
2: 빨아서 말려서 다시 또 뽀송하게 갖다 줘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해놔서 지가 편한 데 가서 거기서 해요.
0: 아.
2: 그래서 그거 피패드를 제가 썼는데 네.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애기들 아. 기저귀처럼.
1: 네네.
2: 그리고 버려야 되잖아.
0: 네.
2: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그 작은 그 매트를 그렇게 씁니다. 아주 오. 길이 잘 들었어요.
1: 예전에 차만 타면 한다 했잖아요.
2: 아니 차 타면 안 한다고.
0: 아.
2: 근데 차만 쓰면.
1: 아 쓰면.
2: 차만 쓰면.
0: 진저가 숯.
2: 네, 순놈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세 살 반 정도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0: 네.
2: 그럼 그 앞에서
0: 아 나가겠다고 네.
2: 문 열어달라고 네.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0: 네.
2: 그런 소리를 내서 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어. 얘가 이제 소리를 내네.
0: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하루가 어. 멍 그래요.
2: 걔 너무 젠틀해.
0: 네, 문 앞에서 그냥 진짜로 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아 얘 화장실 가는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줘요. 그럼 이게 얘가 가는 소리가 칙칙칙칙칙 하고 가는 소리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또.
0: 네, 그래서 뒤에서 보면 되게 귀여운데 이 피패드를 저희가 한 벽에다가 세 개를 깔아놨거든요.
2: 오.
0: 그러니까 이 활동 범위가 좀 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기 때는 몰랐는데 좀 크니까 다리를 들잖아요.

0: 튀는구나. 아,
1: 이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가라라. 근데 이제 하루도 웃긴 게 싼 자리엔 또 안 싸요.
0: 맞아요. 아이고. 모든 개들이 그래. 네.
2: 깔끔하네.
1: 굉장히 깔끔 떨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안 갈아가지고서 그러면 또 그냥 이제 돌고 돌다가 이제 볼일은 보긴 보시는데 아 이제 이거 가는 것도 이제 또 일이 돼버리고.
0: 맞아요. 네.
1: 또 새벽에 왜 이렇게 자꾸 깨는 거고. 가장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볼일 보고 오게 하자. 그럼 이제 볼일 보고 오면 또 발을 닦아줘야 돼.
0: 그치.
1: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일이 되는데 저 5일 전에 최악의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아내 생일날 아내 생일날 예 네, 이거 잊을 수가 없어. 아내가 먼저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자 이제 가자라고서 제 방을 들어갔는데 어? 냄새가 역해요.
2: 아이고 아이고
1: 야 이거 뭐지? 하고서 장롱을 열었는데 뭔가 뭐, 내가 뭘 넣어놨나? 근데 없어요. 하, 침대 위를 보니까 진짜로 하루가 한 반경 60cm 정도에 어마어마한 토를 해놓고
2: 아이고
1: 예 네, 그리고 또 반경 한 20cm 10cm 정도에 또 그 물 대변을 또 막 보는 거 침대 위에서
0: 속이 안 좋았나 보구나.
1: 와 미치겠다 이거
0: 침대
1: 뭐지?
0: 위에서?
1: 침대 위에서요. 한 와. 번도 이래본 적이 없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치워야 되니까 장갑 끼고 뭐 하고 이제 이것도 아내한테 여보 뭐 이게 아니라 애 발 씻기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들어왔어요. 어 방에 좀 가봐.
2: 배려,
1: 왜?
2: 배려,
1: 왜? 배려, 그랬더니 배려. 아, 하루가 뭔가 해놨어. 가봐.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아니야. 한번 가봐. 그래서 일단은 가서 오 이거 뭐야? 그래서 일단은 스크레이퍼랑 뭐랑 들고 가서 좀 뭐가 많았어요. 긁고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버섯이에요.
2: 아이고 아,
1: 팽이버섯.
0: 그걸 먹었구나.
1: 아니요, 아니요. 팽이버섯이에요. 우리가 먹는 팽이버섯. 이게 이걸 누가 줬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합리적인 의심에 일단 할아버지한테 얼른 전화를 해서 왜 강아지한테 팽이버섯을 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오셨어요. 오랜만에 5년 만에 오셔서 월남국수 먹고 남은 게 있어서 뒷 화단에다가 거름을 만들겠다고 아~ 땅에다가 그 야채를 다 묻어놓으신 거예요.
0: 그걸 먹었구나.
1: 그거를 나갔다가 파먹고 와서 아이고. 저희 방에서 이제 참지 못하고 토하고 뭐하고 아이고. 해서 아주 그날 아주 획기적인 난리가 있었던
0: 진짜 대단하네.
2: 생일 축하를 특별한
0: 그렇게
1: 기가 막히게 했었습니다. 진짜
0: 오 마이 갓이네.
1: 아니 뭐 귀찮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0: 네
1: 일상의 귀찮음에서 이런 것도 말씀 나눴고
2: 네
1: 디지털 귀찮음도 있어요.
2: 그렇죠.
1: 네 짧게
2: 필요하게 알람 울리는 거
1: 끊기기 귀찮아요.
2: 카톡
0: 전 카톡은 다 묵음입니다.
2: 아, 네.
1: 저는 이제 SNS를 안 했다가 다시 한 게 이제 아이들과의 추억을 네. 나의 추억을 추억 저장소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조금 올리다가 요새 안 올려요. 이것도 귀찮아졌어.
2: 쉽지 않아요.
1: 네.
0: 저는 SNS는 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아 다이어리처럼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넣어놓으면 그게 사실 2, 3년 후에 뜨는 거 보면 아 내가 3년 전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1: 맞아요.
0: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럼 귀찮아도 좀 해야겠네요.
2: 쌓아놔야죠.
0: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뭐 그렇게 세세하게 본인 걸 다 보여주냐 그래서 보여주지 못하는 게 또 이상한 거 아닌가?
2: 그런 건 안 하죠.
0: 그러니까 안 하지. 안 하지. 뭐 세상에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 아니 뭐 그분이 안 보시면 되니까.
2: 그렇죠.
1: 네. 아, 그 일상의 귀찮음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봤는데 그래도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귀찮다는 게 그래도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또 한편의 증거 아닐까.
2: 그렇죠.
1: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 네.
1: 자 오늘도 귀찮은 일들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달리는 수다방은 요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0: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1: Station sponsor.
2: Transform your home with Hartwood Floors. Proudly family-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artwoodfloors.com. com.au. Station sponsor.
3: Alive
4: 90.5.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자, 벌써 5월이 됐고요.
5: 네.
4: 5월 하면 시드니에서 또 가장 유명한 나이쇼가 있죠.
6: 아, 감회하는 거?
5: 화려함에 그치.
4: 비비드 시드니가 있죠.
6: 네.
4: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 동안
6: 우와.
4: 시드니 곳곳에서 빛과 음악, 아이디어, 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매일 저녁 6시경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비비디 라이트. 화려한 빛의 향연 그리고 BBD 뮤직
6: 네.
4: 라이브 음악과 공연 BBD 마인드
6: 네.
4: 뭐 아이디어 톡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BBD 푸드 빠지면 안 되죠. 음식이라든지 네. 체험 이벤트 그리고 올해 새로워진 요소는요. 데이타임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낮에도 즐길 수 있는 어? 설치 작품과 오.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답니다.
6: 네.
4: 그리고 공연 예술도 확장되었다고 하고요. 시드니 주요 장소 꼭 가서 봐야 되는 곳 서클라키, 더 록스, 바람가루, 달링하버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 비비드 시드니가 사실 5월에 열리는 이유가 있어요.
6: 아, 그래요?
4: 네. 호주 사람들은 추우면 밖에 잘 안 나가요.
6: 그렇죠.
4: 네,
6: 엄청 맞아요. 항상 추울 때 했던 것 같은데.
4: 비 오고 추우면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6: 네.
4: 그래서 사실 시내 이런 곳들은 비즈니스가 겨울에 굉장히 안 좋아요.
6: 네, 네.
4: 그래서 이 비비드 시드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내는 아주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매년 수백만 명이 국내와 해외에서
6: 네.
4: 온대요. 그래서 2024년에는 2,500만 명?
6: 와, 인구만큼 많네.
5: 그러니까요.
4: 2,500만 명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2,500만 명.
6: 아, 2,500만 명?
4: 네. 그래도 250만 명이니까.
5: 10분의 1이니까요.
6: 네, 네. 시드니 인구의 반.
4: 네. 높은 호텔 점유율이 있었고요. 겨울철 비수기에 이 관광 효과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비비드의 뉴사우스웨일즈 방문객이 한 180밀리언을 쓴대요.
6: 아, 100,
4: 180밀리언.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제에 누적 방문객이 1.3밀리언을 썼답니다.
6: 와.
4: 굉장히 효자 상품이 되버린 거죠.
6: 잘했네요.
4: 그래서 이런 지출은 뭐 호텔, 음식점, 소매점, 관광점, 교통편까지
6: 네.
4: 굉장히 좋고요. 호텔이랑 숙박 수요도 되게 좋고 외식이랑 소매도 촉진되었고 일단 고용 산업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6: 네.
4: 그래서 지역 일자리랑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비드 시드니는 문화 관광 축제를 넘어서 시드니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제에 활력을 주는 아주 큰 이벤트입니다.
6: 이야, 잘 만들었네 이벤트.
4: 네. 네. 가보셨나요?
6: 네.
5: 네, 저희도 좀 가서 비벼봤죠.
6: 뭐 초창기라고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좀 매년 가봤던 것 같은데
5: 네.
6: 뭐 그게 그거고 해서 요즘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오페라 하우스
5: 네, 네. 네.
4: 그 바뀌어가는 거
5: 네.
4: 그렇게 매번 보면서 아, 저 타일 잘 만들었네. 네.
5: 아니 비비드가 예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했어요.
6: 네, 채수도 네, 했던
5: 거 채수도 했었고 그런 기차역에서 몇 군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원도 했었고 다른 공원도 했었고 그 조형물이 더 많았는데 외려 이제 그거를 다 조금 이렇게 밀집시켜서 예, 좀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예전에는 광범위하게 넓었거든요. 네네. 예, 그때는 한 20몇 개 지역이었어요.
4: 네. 네, 그래서 올해는 비비드 쇼를 또 다시 한번 가볼까 저도 이제 생각 중이에요.
6: 비비드 쇼를 가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 보면 그러니까 외지 오신 관광객 아니고 여기 로컬 분들은 그 저녁에 디너.
4: 네. 그렇지, 디너 크루즈.
6: 크루즈를 타더라고요.
4: 굉장히 멋있죠.
6: 이게 뭐 그러니까 할인도 많이 되고 미리 부킹을 하면은 뭐 무리해서 떠서 보니까 제대로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4: 좋은 것 같아요. 뭐 캉캉 쇼도 하잖아요. 네. 쇼. 그리고 뷔페 음식도 있고 크루즈 잠깐 하고 그러면 멀리 여행 갔다 온 것 같은 느낌도 되고 시드니의 또 새로운 비비드 그 선명하고 아름다운 빛을 보면서 음악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인들이 가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아 피디님은 보이프렌드랑
6: 한참 다닐 때 다니세요.
4: 우리처럼 몇십 년 지나면 안 가.
6: 귀찮음.
4: 귀찮아지니까. 자, 다음은 마더스데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6: 네네네. 일요일 날.
4: 네. 마더스데이 유래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거래요. 그러니까 안나 자비스가 1908년에 어머니를 기리면서 시작을 했고 1914년에 미국에서 공식 기념일로 5월 둘째 주 일요일 날로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문화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퍼진 거랍니다. 그래서 호주도 1920년부터 마더스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호주는 미국을 따라한 거죠.
6: 그렇네요.
4: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선 활동에서 이 마더스데이가 시작한 거는 시작한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감사한 표현 그리고 어려운 엄마들을 돕는 자선 활동들도 그때 많이 한대요.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엄마들을 돌보는 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왜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냐?
6: 그러게요.
4: 미국이 하니까.
6: 공휴일 얘기하니까 또 딸이랑 얘기하다가 한국은 뭐 5월 5일, 8일, 15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그런 국경일, 공휴일 이런 것들이 다 날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5: 맞네요. 여기는 몇째 주 일요일 그러니까. 되니까. 뭐
4: 저희는 몇째 일요일.
6: 몇째 주 월요일 뭐 이렇게.
4: 아마 마더스데이도 일요일일 거예요.
5: 네네, 맞아요. 네.
6: 9월달 네. 첫째 주 일요일.
5: 전 아까 전에 마더스데이 만든 분 이름 듣고 나서 토니 스타크 엄마였나?
4: 아, 자네 헤이든요?
5: 아니요, 자비스.
4: 오케이. 그리고 마더스데이에 가장 많이 주는 선물이 뭔가?
6: 돈.
4: 는 없는데
5: 한국 문화예요.
4: 돈은
5: 그러면.
4: 없는데 없구나. 그냥 꽃. 꽃. 네. 호주 애들은 장미를 많이 준대요. 네. 한국 사람은 카네이션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카드, 손편지로 쓴 카드, 초콜릿, 그 다음에 브런치.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서 엄마한테 밥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인기 선물 아이템이 또 있어요.
6: 네. 받고 싶은 사람 아니면 주고 싶은 사람?
4: 그냥 주는 거지.
6: 주는 사람이.
4: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주는 사람이 많이 주는 건 캔들. 디퓨저. 디퓨저. 뭐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스킨케어 화장품.
6: 집에 냄새가 나나?
4: 핸드크림. 그다음에 홈웨어, 파자마, 가운 이런 걸 또 엄마한테 많이 한대요.
6: 그래요?
4: 그리고 주얼리, 목걸이나 귀걸이. 요즘 추가된 거. 마이애나 데이빗 존스 기프트 카드.
6: 돈이네 돈.
4: 그치. 이게 엄마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거는 호주에서 요즘 추가된 건 스파 바우처.
6: 아, 스파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4: 뭐 마사지, 하이티, 와이너리 투어 아니면 호캉스 호텔을 방문해줘가지고 엄마 가서 멀리 하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마더스데이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는데 호주 마더스데이 특징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선물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쉬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마더스 데이 의미라고 합니다.
6: 아, 그래서 나가서 밥 먹는군요.
4: 집에서 엄마가 안 요리하지 않도록. 죄송, 아까 무슨 질문했었죠?
6: 아니, 무슨 행사가 있나 해서.
4: 마더스 데이 행사는 안 잡아요. 가족들끼리 보내야 되니까. 항상 보면 호주 친구들은 마더스 데이는 약속을 잡지 않아요.
6: 아,
4: 교회도 일찍 끝나요. 가서 엄마들이랑 밥 먹어야 돼서.
6: 그렇구나.
4: 저희 교회는 그래요.
6: 네. 스멜리는 뭐 따로 없나요? 이벤트?
5: 저희 마더스 데이 4종 케이크 있습니다.
6: 아, 케이크 있어요? 네.
5: 아, 이번에 좀 재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 하는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은 마더스 데이, 엄마 벌스데이에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케이크 같이 생긴데 돈으로 만든.
5: 그것도 있고 이제
4: 총도, 나오면
6: 총도, 총도 있고
4: 총으로 나왔는데 돈이 줄줄줄줄
5: 또 꽃다발 돈도 있고요.
4: 아, 꽃다발.
5: 꽃 대신에 꽃다발. 돈으로 꽃을 만들어서
6: 돈다발.
4: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긴 하다.
6: 좋아하신대요. 이게 얼마야? 하면서.
5: 그러니까 호주로 치면은 아 나는 잎사귀가 더 좋아. 장미 빨간 장미 필요 없어. 난 잎사귀야.
4: 근데 재밌는 건 호주 백불도 그린이고요. 네. 한국 만 원도 그린이잖아요.
5: 아 이제 5만 원이 나왔어요.
6: 신사임당 계세요.
4: 아, 그렇구나.
6: 노란색 계세요.
4: 나한테는 아직도 만 원이 큰 돈이라.
5: 한국은 약간의 그런 진은 낙엽 색깔이.
4: 그 저기 은행에 가서 사실은 이렇게 돈을 뭐 찾는 일이 별로 네네.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만 5만 원권으로 원하냐 뭐 하는데 모르고 눌렀더니 50만 원을 찾는데 50장이
6: 만 원짜리가 부자 된 기분이야.
4: 맞아 그거예요. 이걸 다 어디다 써?
6: 하지만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4: 한 두끼도 불편해. 네.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5: 저 주시면 돼요.
6: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오죠. 노래 뭐 들으실까요?
4: 저 요즘 꽂힌 노래가 있어요.
6: 그래요?
4: 그래서 요즘 그 노래를 저는 그 노래를 댓글로 먼저 봤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댓글들이 뭐냐면 노래를 들으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뭐 제가 뭐 암 환자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도대체 무슨 노래인데 이렇지?
6: 가스펠인가요?
4: 아니요.
6: 아니에요.
4: 악뮤가 그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쁘면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슬픔이 오면 굉장히 좌절한다고.
6: 네.
4: 근데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는 게 당연하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위로해 주라고.
6: 아, 우리 찬혁이는 천재 같아요. 천재
4: 맞아.
5: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마음으로.
6: 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4: 네.

0: 네, 악뮤의 신곡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좋네요. 네.
1: 악뮤도 악뮤했어요. 네.
0: 자,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호카 시드니 하프 마라톤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와,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3만 명이 넘게. 와. 정말 시티가 들썩들썩 아. 할 정도로 그런 이벤트였고, 카일 익스프레스 그 어디야? 도메인 팍 옆에 그렇죠. 오페라 하우스 간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피어몬트로 내려갔다가 달링합을 돌아서 바람가루 갔다가 미세스 맥코리 포인트 돌고 다시 이제 그 샌메리 성당 쪽만 샌메리 성당 아니고 도메인 팍
2: 아 도메인 팍 쪽으로
0: 해서 끝나는 21.1km 아, 하프 마라톤을 했어요. 여기는 또 10km 코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시티를 한번 신나게 달려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10km 코스도 등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 대단하네요.
1: 시아피디님
0: 내년에 꼭 한번 네. 올해 네. 용서해드릴게요.
1: 네, 신나게 달리고 싶으면
0: 네. 이게 참가한 선수들만 3만 명 정도 되니까
1: 이 관객들까지
0: 네, 응원하러 오신 분들 지나가다 관객들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서서 이렇게 치어링 해주고 박수 쳐주고 정말 신나는 달리기였습니다.
2: 그렇겠네요.
0: 그리고 또 달리기가 또 있었는데요.
1: 네. 계속 달려보시죠.
0: 이날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철인 3종 경기의 네네. 하프 거리를 네네. 하는 대회가 그 웨스턴 시드니 펜리스에 있는 레가타 센터라는 곳에서 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뛰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이번에 특이하게 형님들 그러니까 60 넘은 형님 두 분 아니요 그리고 50대 중후반쯤 되는 분 이렇게 세 분이 팀으로 한 분은 수영 한 분은 사이클 한 분은 이제 하프 마라톤 이렇게 세 분이 원래는 한 명이 뛰는 건데 릴레이도 있거든요. 릴레이를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감명을 줬어요. 특히나 마지막 달리게 했던 50 중후반 요 형님이 본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에서 막내 막내야 똑바로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1.9km 사이클이 90km 야. 달리기는 21.1km 이걸 다 합해서 마일로 바꾸면은 70.3마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회 이름이 아이언맨 70.3 웨스턴 시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지난번에도 가보고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가서 특이하게 느꼈던 거는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들 말고 가족들 네네. 아니면 또 응원하러 온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여기가 공원처럼 생겼으니까 그리고 카페도 있고 뭐 사람들 이렇게 달리는 거 보이고 자전거도 보이고 네네. 수영도 보이니까 여기 가족 단위 아니면 우리 시아 PD님 같이 연인들이 나들이 하기도 참 좋은 코스가 되겠다 하루 정도 뭐 달리는 사람들이야 새벽부터 가서 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필요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적당한 시간에 오전 시간에 가서 이렇게 여유롭게 햇볕 아래 자리 펴놓고 사람들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고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맥주도 한잔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강추드립니다.
2: 아이언맨을?
0: 그렇게 아니 가서 보면요 아이언맨을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살아 있음을 느껴요.
1: 아까 전에 토니 스타크도 나왔는데.
2: 아니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디프레션이 와서 우울증이 와서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내려갈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은 명동이나 강남처럼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라고 그래서 기운을 받아서 그렇죠. 다시 또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뛰고 있으면 그
0: 열기가 막 느껴져요 그냥
2: 아니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1: 전 달리 디제이님이 한번 90.5에다 얘기해봐서 살아있는 90.5 달리기도
0: 어우 좋죠. 네.
1: 숫자 의미 여기 보니까 70.5 이런 거 의미를 주시는데
2: 앤슬리는 좋아하겠네요.
0: 좋아하죠. 본인은 안 뛰겠지.
2: 몸은 근육질이신데
1: 아니 그럼 뭐 카운슬에다가 이런 거 제안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0: 좋아하죠. 90.5km 뛰기는 좀 먼데.
1: 마일로 바꾸셔서?
0: 어, 그럼 아, 더 멀어요.
1: 아, 그래요?
2: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저희가 어제 그 바이 미팅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이제 얼라이브 90.5에서 네. 네. 하고 있는 컬처럴 쇼라고 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나라 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있었는데 어제 좀 많은 프레셔가 좀 있었어요. 어, 멤버십.
0: 네네.
2: 코리안 멤버십.
0: 네.
2: 홍보 좀 하시죠.
0: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네. 맨 먼저 뜨는 게 멤버십이에요. 네. 뉴스레터 받기. 멤버십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2: 1년에 35불인가 그렇죠?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올랐나요?
0: 그거는 저희들 프레젠터들이고 더 싸요. 뭐 5불이었나 10불이었나 얼마 하지 않습니다.
2: 어, 정말?
0: 네. 네. 네. 그래서 이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어, 조금 도네이션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저희도 이 관리하는 디렉터분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이 Alive 90.5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방송이기 때문에 그란트를 많이 신청을 해서 네.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CRPD가 노동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0: 네, 네, 네.
2: 사실 뭐 이 유튜브에 이 클릭수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이 조 굿모닝 프라이데이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0: 네.
2: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좋아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실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글의 댓글.
0: 네.
2: 그다음에 어, 저희 이메일도 있잖아요.
0: 이메일 있죠.
2: 네. 네 이메일이 뭐였죠?
0: alive 90.5 korean at gmail.com이고 저희가 이번에 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이메일을 alive90.5.com.org.de인가도 받았어요. 이거는 다음에 또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저희가 컴플레인도 좋습니다. 그냥 모레도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0: 피드백. 네. 자, 이 대목에서 광고하겠습니다.
2: 네.
0: 저희 보이는 라디오 굿모닝 프라이데이라고 한글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네. 되고요. 인스타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Good Morning Friday 한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팔로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댓글, 좆댓구알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 지금까지
0: 달디,
2: 수,
1: 신희준, 연출의 CRPD였습니다.
2: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0: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